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준 적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0: 시리 각자 동바디 시야 샤버지에 말이스 저 지드네버 대신도 늘레 리브르체니 냐버 샤고레스나 동아 투문기 다 다와도 잔셰 귤라메 커돌라 점을로보 와니다 연대는 신이든 실세 디 땡네 마스 데니 신식지 찍벌리고도 원도 증세다 귤라메 증자도 찍벌리 다디 나도야 젠셰베이나 세샤타 어고 뉴메웨세 대 다다 아주 시인에게 근육매에서 대당 대부산지에서 육매에서 탐지캠페 이신이부터 미 틈어도 짜마자 내가 돈을 잡아도 열에디 이내 싸워 왜 싸워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틈에 그래마요 뭐를 틈에 내마요 찍어 찍어 싸다 냉주를 여수야로 냉주를 매수야로 먹고 죽어도 와 패지 유지 제다 녀녀반지 더니 하르시바 대야 최선지 얘네 상계베 정신 배 더니제 얘네 하이 정신 인지 다들 오게 다들 주바 니 뭐임 버 떠보고 주바 니 용계바 대야 용심은 난게 인래 군도 상무 군도 상보 쓰대하게 용심은 난게 인래 난가 니 용심은 서주면은 싫나시 자와집에 용 얘네 이 뭐다고 주변 친구네 터도 싫어 좋아돼 대형 유명 친구 아예 싫어다 유명지 카 동반이네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멤버 얘네 숭도 주변 좋아돼 장주지 장주 쓴 줄바 잠재도 주변 정신이 얘네 산재 배턴라 규모를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튜니나 삼만 배턴 미미 카다 녀버니 롱도 주네 순지 주바 대 du nam xia dune tar xin be tuan zhuo wo se dan zhe wo de shi zhe bin se le che zhen zhe de man na ba ta be yi xin ji xia kang jia yong su ma che be ko lu ye ne la na be jing guo du zhu guan ya te ji te be shun te ba ni mi che wo tuan do ba ni jing guo tong da ne kuan ba che ba ni jing guo du shu bo shu ne wo du jue ba ni wu zhu chen bu to ba wo de da xun jin de zuo guo xin bu tar xin be tuan lu 이게 콜로 초신지 살을 튕기 주거디 자 다디 안다 규장 세야가다 슝디 콜로 초신지 살을 튕기 주거디 이게 단 남기 데라든 주버 쳬베 에네 람기 주주 땡제 초신지 살을 튕기 베다 주버 쳬베 탑 용서가지 담바레스 기부 로제 럽기 얘네 상계베 턴라 얘네 상계베 징네 콤바 접두든 로와 인지 폐지 샤와네 메이노 다 가서 싶은 것이지 지 상하게 아니 최 컨디션 냠네 제베 이나야 동이 따오면은 냠네 시대에 시작하고 차버래 양거 예상계베 정신 뉴메웨세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 용수 답에 용서 다 받아. 최첨제 대접아 인배 고아야 오시 마찬아. 알람이게. 아니 다 있는 저 게야. 해주 가고 저기 와래. 어디 늦으셔.
1: So next we read from page 39 wher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four branches of the yogic practice. These are referred to as the approximation, the near approximation, and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nd these four branches of yogic practice, they are different

0: really form the core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are found, is really the core teachings of the Pali Buddhist tradition.
1: 다른 산지에 주게 배 멍시부디 인설해 심어르부디 다른에 가지고 다 렉자하게 게이나를 여태배 다 산지에 주 다 대만래 유리산에 아니 아니 덤베 자구 풍부리로 쏘배 다 내들리야 에야 지 총고 림베 알다 니베시 권나니 다원 델리야 아니 시징 총고선 That is some good. Then, ne, young Bajano Sober, Tendelia, any, Tendelia, Nang, Emilia, any, Sung Cheve, and Chongo Tezen Chick. That Telia Nancy Pagini on Sari. Chiglia, any, Colo Parve, Casual Pugge, Musin Shinchani, Batanda. 상담이나 체달을 해야게 그냥 냥가 여대 받는데게 된대게 다 되자 예 마시 대신 리젠라 쇼를 받아 가라 대신 쇼 쇼고 다 가라 대신 리젠리야야 지 원분염 뛰어든데 다와 대소리야 콜로 발베 아니 겁네 아니 모님에 봤을 숭샤분 니 고아디 아니 체달을 해야게 아니 가서 우리 그게 고알 랜다 된대 말이스 예 디 이니 고알랜다디 모님이 숨로 고네 에니 모님이 송어레 에센 아 디네게 타네 마다 공부쟁이지기 준된데 런이 숨셔베 시진기 너의 그냥 공부는 들루 찌기 야 준된데 런이기 너도 공부도 숨셔 디네게 대전식이 없지 다 대전식디 에니 심지 가서 심런 유에서 남샤 조신의 숨셔하기 디시시비 님부 너도 전에 와 저리지기 야 대세 직종이 말해. 전에 다 대대비 아니 다 소고 레자게 안할 여대 봐. 다와 디디 땅 아래 자갈이야 지금 루루 모종 코네 아니 태진세 안에 산지가 말해 있으네. 어디에게 아니 가서를 보게 돼야 독주 남도를 믿고 종이 말해. 그래서 아니 루루비 리지터 안에 다 태진 거로 숨겨 아래 아니 Dodging and Allah, Tishiker Yungu Yare, any Shuol Chujunale, Tishiker Yungu Yare, Lover Lendengi, any Uman Yingunaline, Tishiker Yonde Yare, other Telasove, Kadaini, Kasolpuge, Jagagini, that you don't Monguji, Tao, Tishin Katria today, Sundua. So that the digging, not to do neko, the Kandati. 용수 차 맞아 된다기 때문에 더버지 종이 말이.
0: So, what is the core of the Pali tradition? We spoke about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which presents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ese are really the foundation of Buddhism. There is, however, a second tradition which evolved from Sanskrit. Language as a medium, and these are the teachings which are embodied in this Sanskrit tradition, there's one category of teachings which are known as the teachings on the perfection of wisdom. Many of these sutras were primarily taught, and this is known as the secon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And many of these teachings were primarily taught at a place called the Vulture's Peak. And the core text of these secon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or the second public ceremony, i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then there is, however, a thir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or third public ceremony, which were taught by the historical Buddha at various places, such as Vaisali and so on. And within this thir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there seem to be scriptures belonging to two categories. On the one are such as the Samdhinirmochana Sutra, the Sutra unraveling the thought of the Buddha, which presents a different reading or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these were taught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ose trainees or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제표고 우수심이 되게 딱 멘제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이들